0: 있다. 그렇지 흥청. 시끄리 뜨뜨니.
1: 얼른 나빠서 나빠서.
2: 스트라시아, where is name?
0: 흥청, 흥청, 흥청. 시끄리 뜨뜨니.
1: 얼른 나빠서 나빠서.